이로마 긴데 빠야 하루마이드 토끼 후에 하우미에 타이기에 노래라 뒤에 뒤에 머리오라 아마는 히리 못해 못해 나이 하루마이 하루마이 하루마이 하루마이 기기 후이 이제네 오 담방카하 아로부 오테무트 아로부 오망카하 하루마이 나우마이 파카우마이 아 크라와 나 쿠야 예 하메리키 마 테나카우타우 테나카우타우 테나카우타우 me tu tahi mihi kia kia koe taranga tira rei tu tena koe evo ngā kaumātua pai pai nei tena koutou tena koutou reira haere ngā mate hauri amai ngā mate haere haere haere Welcome and greetings to all you visitors from throughout Aotearoa.